0: 서 38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철수했지만 다만 군사 분계선에 대한 저희 측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토론을 할 때 여전히 38선이 정전 분계선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측 입장입니다.
1: I have made myself very clear on this issue again and again. The U.S. forces will not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0: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외국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견입니다.
1: When the conflict started in June of 1950, there were no foreig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broke out anyway.
0: 6월 25일 전에 확실히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6월 27일 이후로 대량의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인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조선 영토를 침략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결국은 평화 장착을 파괴하는 근원은 뒤치기입니다.
2: 现在是啊，一谈到撤军的问题，谈判就陷入了僵局。问题是，美国人一旦意识到辩不过来，就会搬出撤军是政治问题的论点，让谈判陷入死循环。马上发报，请示主席。一，撤军问题。
3: 能否留在停战之后的另一个会议解决？二，为了防止谈判破裂，能否休会三天？
4: 是。
5: 为什么只谈停战，不讨论撤兵啊？这个道理说不通啊！
4: 是啊，这些天我们在诸多问题上，为了彰显我们的诚意，做了多方面的让步。
5: 我们的让步是不是会让美方产生很多幻觉？幻觉还不小啊！
6: 恩来啊，给克农同志发电报，不要纠结是什么军事问题还是政治问题，顺着敌人的思路掉到坑里去。
4: 我看还得再吵他个两三天。是啊，我看我们应该往最坏处着想。
5: 嗯，
4: 首先。
7: The U.S. will never withdraw its army from Korea. You have to make sure that Joy conveys this clearly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I don't care how Rudy sounds, as long as he conveys this. One more thing. Joy needs to make a point that we will not take any blame if the negotiations fail. It will be solely their fault.
8: Yes, sir!
1: About your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before negotiating the truce, I have reason to doubt your sincerity in these negotiations. If this peace talk is broken, the blame will not be on our side, but on yours.

0: 당신들이 지금 외국군을 조선에서 철수해달라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거절하면 아직은 평화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행도 군인도 아닙니다. 이미 정전을 했고 휴전도 했는데 아직도 군대가 조선에 남아있는데 혹시 미국군을 조선에서 관광시키는 거야? 전쟁을 멈추고 모든 외국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고 이것이 조중인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인민의 요구다. 조선에 있는 장병들의 요구이다.
1: As I have said many times,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is a political issue, and I cannot answer that question.
0: 3일 후에 다시 하자.
2: 主席，克农同志在电报里表示啊，美国人在撤军这一议程上很难达成协议。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表示，目前核心的问题是以三八线为界停战的问题。
3: 至于撤军问题，可以待停战以后慢慢的解决。从停战谈判中美方的态度和整个远东局势看，敌人只打算在朝鲜就地停战，目的啊，只是为了避免在战争中继续损伤和拖延不决。他们是打算继续维持现状。现在。
2: 三八线左右都有双方的军队，如果再打几个月，把敌人全部赶到三八线以南，那敌人仍然可以拒绝撤军。如果谈判破裂，战争的结束，那将是遥遥无期。
1: It's been many days. And you should realize that. As long as you insist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Korea, this negotiation will go nowhere.
4: 鉴于你方始终纠结于这一点，我方同意，暂时搁置。
1: What?
4: 外国部队是否退出朝鲜？我方同意，以后再谈。Recess，
2: 一个多月了，为了使谈判取得进展，我们已经做了很大的让步啊，也取得了一些成果。可是美国人最近好像有意在拖延。 克农同志的电报也证实了这一点。谈判是他们要谈的，怎么谈着谈着突然又要往回缩了？克农同志分析的很有道理啊，美国正和日本媾和缔结驻军条约，这个时候他们是绝对不想和中国签订停战协议。
3: 企图在朝鲜制造紧张的气氛，以求的在日本方面获得更多的好处。如果仅仅是暂时的政治因素，那倒还好说。过了这一阵儿，终究还要回到谈判桌上，就怕另有企图啊。主席的意思是，他们很可能会有军事上的行动。
2: 很可能是好了伤疤忘了疼，第五次战役结束两个月，他们觉得兵精粮足了，哼，又要蠢蠢欲动。管他怎么样，想谈就谈，想打就打，我们奉陪到底。对，我电告克农同志，鉴于美方明显的反常，我方不便急于推进谈判的进程，保持原来谈判获得的成功，静观其变。
4: 提醒克农同志。

0: 이번이 전투지역으로 돌아간 덩아 장군 대신 온 변장호 장군이고 이분은 장핑상 장군 대신 온 정도한 장군입니다.
1: 장핑상.
2: This is Air Force General Howard Turner, replacing General Craig. This is General Lee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3: 跟将军又代表韩国参加谈判。

0: 귀추기에 어제 제안은
1: Your proposal yesterday.
0: 황당무계하여 논의 않겠습니다.
1: And it will not be discussed again.
0: 우리 측 군사 분계선 방안은
1: Our plan for the demarcation.
0: 임진강 동쪽은 38선 이북으로 하고 귀측에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 1944km를 포기합니다. 임진강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진지 1800km를 포기합니다. 쌍방이 포기한 지역은 비군사구역으로 합니다. 규칙은 어떻습니까?
2: Gentlemen, the size of the area is not the focus of these negotiations. It is Kaesong itself. Kaesong City is an integral par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Republic of Korea. That is our bottom line. It is not open for negotiation.

0: 규칙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1: But we must say.
0: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당신 측은 여전히 자발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저희는 국제관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 Is an international practice.
2: I'm sorry. There's no space to negotiate prisoners of war.
0: 다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1: Talk about other issues.
2: We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if you'd like to bring up sensitive issues.
0: 어떤 민감한 문제인가?
1: What sensitive issues?
2: I think you and I both know.
0: 뭐가 무서운 거야?
1: What are you afraid of?
2: I suggest that we adjourn for the day.